0: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1: 이야 이름 들어봐라 형 이름은 감히 허랑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깜짝말 서대하고 핀대 오조 하루살이 쓸게 심구름 단지에 그나 수모을 붓고 풍기뿔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언짐생이 내려온다. 몸은 널쑥널쑥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귀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길 찢어지고 쇠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보래를 흔치며 충격 벌리고 어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 왕분에 차르르르 차르르 흔지고 주홍잎도 흘리고 잘 앞에 운동 송행행이 어느 소리 산책은 뒤에도 없고 단두꾸지난 듯 자네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 범내